아이고, 그러고 있기도 그렇다. 아티가 제보로 했다고 돈이 강아 죽은 강아가 오고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 오자모랑이 죽은